너에게 뛰는 심장이 main topic. I can't solve a problem. 그게 나답지. Time together. 녹지 않는 나의 아이스크림. 가끔 노래를 까봐 겁나. 그날이 오면. 用心生活每一天。

0: 너에게 뛰는 심장이 main topic. I can't solve a problem. 그게 나 답지. Time together. 녹지 않는 나의 ice cream. 가끔 너를 알까봐 겁나. 世新广播电台提醒您，现在时间凌晨2点钟。
1: 大家好，我们是浪花兄弟，我是 Darren，
2: 我是长青。
3: 你说想哭就弹琴，想起你就
1: 想哭就弹琴，
2: 想你就写信。
1: 想要来点音乐的时候，请与我一同收听世新广播电台 FM。